0: 대개지 가자마다 주는 데로 산다 말아 주 대개지 소도 주는 데 지게 나는 데 민제라 데서 소마지 대개지 소마다 좀 내는 데 예 산다 말아 주 대개지 가다로 라바조 지게 나는 데 민실라 예파르르 좀 바 제자데 데 대다라 소마지 데 지제시나 아조 대니 샤바에 실라 예파르르 좀 바 강 소마데 예파르르 좀 마비 제데 데 나지 데 파르르 좀 제자 오라 주 지인데 대개 샤베 송베 최데 간에 유냐마로 주 제소 바 좀 내는 데 대개 샤베 강 송베 최데
1: Kayama

0: Tashi Delek, Number 2,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yogi Nangcho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1: Tawashire paru jundu ichi mashi nama shunga. Jakara jaya daya beza kya taga. Pache paru jundu ma maya sobe kutu vashya pavashire paru jundu ichi mashi kutu jundu. Kyan jundu manu shi aadarwa. Gita patu shunga jundu ichi jabai miya na jabu. Kisa shi kya kumati chi kumara mada kero. Kwa ni jangga chui kero kutu jundu. Nyan chi tabatu jundu manu. Tunga kutu kutu kutu shukutu na jundu. Ngatu kutu jaya jaya shana patu chobu kutu jundu jundu jundu. Niyo yu rungi basu nyan chi shi kutu na jundu. Niyo yu rungi basu nyan chi shana shi jundu. Nga chi k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jaya 예전부터 아주 이제 아주 그놈아 제마도 담에도 마바게도 야나죠 어서도와 고노마지 야나마도 안나도 이제 메소도 제마다만 그 엄마도 메오지마도 이제 하다메다 하는 이제 메지 내가 어 저도 저 저 이제 나도 이제 마다 좀 좀 비워라 좀 처하고 저 마다 마다 수 이제도 야 제마데 와서 나도 안 되면 좋다 지금 저 저도 마 마다마도 해요로 안에서 양아람 조사 중이야 조사도 강하고 최근에는 강 뒤에 동아서 입에서 제가 좀 던데 그래서 제가 좀 던데 또 메소도 된 하다메다 하면 이제 その店もなんだろうな、僕もだけど。やがらでそれは可能じゃ、やなんだんで、なんて言うんです、じゃあ、どんどんどんどん、そうだよね、あ、みたいな、なんて言うんです、ていうんで、じゃあ、いいな、そうじゃ、じゃあ、なんだって。ね、まだ、じゃあ、バラ、ちゃんは、なんか、こっちまで、そうじゃ、いいんじゃ、いや、ちゃんは、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 Thank you.

0: 아니 공고 돌려야 사실 다 담아지 차대요래. 신이 규정 신이 다 비지 나한테도 와 규정 세야디 체계 아니 지 아소를 체계다 체계다 가다 배우고 중심 남겨놓고 뭐 지지를 자리야 다 가다 아니 마 제 사회 남자들인데 마 추송 대신 아니 공고 돌려야 사실 다 담아지 차대요래. 신이 규정 신이 다 비지 나한테도 와 규정 세야디 체계 아니 지 아소를 체계다 체계다 가다 배우고 중심 남겨놓고 뭐 지지를 자리야 다 가다 아니 마 제 사회 남자들인데 마 맞네 마 난장 먹고 숨 이해되 버지 아니 쉬고 단 로그는 무시 아니 변해 봐 폐가 하면 돼 디디 두다 맞네 숨쉬고 디디 다 아니 신디 소스네미도 디디 다 저 제 튼주 소를 숨쉬고 규정 소입니다 규정
1: So the text that is being used as the basis for our lecture series is the Garland of Views, and this was originally given as a series of instructions to the Tibetan monarch Chisong Desen and his circle of attendants, royal family members and so on, and Padmasambhava, the great Indian master who came to Tibet. He gave series of instructions to the monarch and the various circles of the king, and these various instructions were later before Padmasambhava left Tibet. He put them together in the form of a note. So that's why in the title of the text we read the explicit reference to it as. A note summarizing the different views and so on. So this reference to the term note in Tibetan, kyujang, indicates that, and this was specifically written by, composed by Padmasambhava as a kind of a summary of all the various instructions he gave to the monarch Chisong Desen and his attendants.
0: Mm. 다 다 대한 교육 개발안이야. 아니 제게 최종적 생기 야간에 아니 다 대나는데 캐버도 용가 사고 인수 우세의 중리야 신도 배 캐버 필도 친구 아니 어 생이 용다리야 천지 시워초 중에 전에다 공, 제, 공지대신다. 아니, 나가는 신기, 투도주 원주, 릉아창, 아니, 러면 빼마, 아니, 대신난제. 어다, 아니, 캔진다, 러면이, 아니, 슈스머신다, 탑시 숭지로 뒤타네, 아니, 별 강신의 종류야, 용수도가 산지에 땜바디, 아니, 안면으로 사도 쭉, 아니, 사도 수고성도 마세베 마오바라다 베 땡균베 유증부 내야게 아니 그게 통문 삼조 처지 어디디 난세 다 뒤 닫아봐도 더 강쟁기 용수도가 산지에 땜바서야 돼 중앙인 거리
1: So it was in the 8th century the Tibetan monarch Chisong Desen invited from India the great Nalanda master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of his time Shantarakshita, who was not only a great established and highly respected Nalanda master but in Buddhism in general, but particularly his expertise in the fields of Buddhist epistemology and Madhyamaka philosophy of emptiness was highly revered. So this great Indian master, Shantarakshita, was invited along with also the great realized tantric master, Padmasambhava, who was also invited to Tibet. An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efforts of these two great Indian masters, Chandrakshita and also Padmasambhava, a complete form of Buddhism was established in Tibet. Not only fully established, but also it was established with a powerful aspiration for its long-term survival. And as a consequence of that, today, to this day, the complete form of Buddhism survives in the Tibetan tradition. And it is to their kindness that we are able to see this.
0: So that's it. 뭐래다 다들 내가 명아 따라 청와서야 다디 애니 드바 다 지차셔디 애니 롱숨 벤드다 배지다 로동자 지 공지인벌이 조지 대로 그들도와 배지 인설에 개발 전부 주시셔 롱숨 벤드다 공개 있는 드바지 다디네 치수 자원

0: 명아 따위 창원디 벌거부터 그게 사람 그게 가서 그래. 지금 천년 우리는 사람 따 매듭이지, 도스 대듭이지, 냠 대듭이지 아니 천세 원부 거리야 폐지디 그냥 다배로야 난세 라소로 지금 나이었어요. 천이다 경고능이 있으니까 천세 원부 다 가서 우리 메시지 풀때 아니 저기 공주를 붙이 장물 로저 타야 공기 아니 딘자가지 제도와 드네다 해지 미공기 지겠어요. 근데네 안드디 두두 집이 땜배님의 로마 아니 출루 출루 상무 임배유 해지 출루 상무 임배유 공기 제가 그냥 뉴부지 야우시도 띵엔제 다디 이리인데 가시시 예배나네 드림에만 쉬어야지 공주를 무시 장물로를 타야 숨디 세부체 야우사도 저당에 또 드림에만 쉬나 삼태야수.
1: So this text, the root text that we are using for our teachings, Garland of Views, there were among the commentaries, the classical or traditional commentaries on this particular text. The earliest is by Rongsong Pandita, who was somewhat contemporary to the great Indian master Adisha. So Rongsong, since Rongsong came, it has been nearly 1,000 years. And Rongsong's commentary, the Rongsong Pandita was a great scholar, and his commentary is one of the earliest. So there is that commentary. But however, subsequent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seems that the study and the practice of this particular instructional text seems to have degenerated and almost kind of disappeared. So it was the great master Jamyang Kenze Wangpo who was responsible for reviving the study and practice and teaching of this text. And one of the principal disciples of Jamyang Kenze was Jamgon Kongtru, Lodre Taye, who wrote a commentary, a very clear and explicit commentary on this text. And it seems that Mipham has also written a commentary. And the student of Dodub Jingme Tenpe Nima, a student called Tsudim Sangpo, also has composed a very short summary type commentary, which I have also read. Among these various commentaries, the one that I'm using for my as a basis for my own explanation here is that of Jamgon Kongtru's, which is very explicit and also clear.
0: Yeah. 다전에 취수 취심주거든요. 사직토 사회되네.
1: As for the transmission of the teaching on this text, I have received a transmission of the commentary from Dingo Kenze Rinpoche once, and I have received the transmission on the basis of the root text itself from Toshi Rinpoche later.
0: 아야 다전에 배신시야.
1: So now we will start reading the text. The English translation is on page
0: 33. 나 명아 따위 창원 시장을 수수 따와서 태관로 속에 채부를 뒤위 유장 나 따와당 태과 수전에 지다에니 따와 수전에 답하게 해지지 리듬 장미 지금 둠대 남차 내지 안에 딱 둠도 써야지 그게 짜바첸이 아니 리베 딱 그게 룽자 조금만 룽더 리베 아니 지금 두주지가 땅을 펴면 아다 that 들으려고 다 가다시 룸도 집에 타네 지금

0: 제일 최고도 수기 풍부 탕으로 시작. 수기 풍부 탕. 수기 풍부 탕 천금지 초지글라스. 수기 풍부 탕 천금지 초지라 다음에 볼 도신 사이드 페이지다. 송은 칠선을 못 주고 배지 송구 역사래. 송진이 둥 그때 권한 이디 년대부 좀 달라 좀 더 따와라 자리 역사래. 장산지 좀 더 좀 더 따와라 자네. 대래 캐브라 도스 다 되게 년 가사 그 다음에 가사 라지 집에 자유기 동에 다음에 년대 그 공부도 다 투모제. 대래 캐브라도 다 수기 풍부당 천금지 초하시기로 다음에 봐 도신 사야디 송어 땜벌 못 죽어 치다 송어 치다 나와신도 못 죽어 세주 송진이도 그때 권하니 이 송구야 아래 다시 몬도지에 나리야 하다다 최고 송구 또리 먼저 송송세 년주 가사 그 다음에 랑산지에게 송진이 이런 것 때문에 청주 선배 다음에 따와 송도와 자다 대다 준비 전에 송부 역사래 자 드네 이번 인류 다 송진이 이런 것 때문에 가사 변한다 송진 또 못 봉치다 지금 못 봉치다니 땡지 쓰룩 때문에 해라 저거 싶어서 송하는 시전이 저는 그 송도방, 진도매방, 따지내기 개발지, 송구야 아래. 따지기, 진보시바 땜주, 따, 송어, 따, 가서 우리 그게, 따, 랑그둠대 꺼내봐야, 랑그둠대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송어 땜벌 매봐. 진보 땜벌 따와. 따와, 저는 따, 삼삼에 따와. 뒤에 자리 있어요. 뒤에 따와라. 랑청수진저구 토베 튀나앙스 아니 랑주구권에 상계봐 그래서 랑주구권에다 응급을 창치고 송네 그래서 지금 수집했는데 누구입니까 년도들 계획신년은 믿어봐 아니 랑청수 먼저 제가 시바 타면내가 올려야 계획신년은 믿어봐 랑주구권에 저거 먼저 쳐야 년도들 계획신년은 믿어봐 뭐 권배 쉽기 땡신저 보는 중은 양아 준이 주 관해서, 다 땡중로 캐바스나 디머리, 땡질로 캐바스야. 다와디 땡질 대부분 중, 가서 우리 그게 양아 준이 룩 중도, 아니 줄리야 캐브 장네, 춘이삼유 턴다오네, 제대로다 송진이 동기 춘이삼유 턴다오네 사초문화, 다오네 랑
1: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which is the self-realized on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view of, this is on page 34,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is as follows. With respect to viewing the eternal self and so on, that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to being non-existent, they are similar to the disciples. So the point being made here is that with relation to the teaching on no self, anatman, the adherents of the Pratyeka Buddha vehicle and adherents of the disciples' vehicles, they share the same position. So with respect to the doctrine of no self, anatman, the position is the same. Then we read, the difference is that they understand the aggregates of form and one aspect of the reality element to be devoid of self-existence. So this is a reference to the uniqueness of the viewpoint of the Pratyeka Buddhas. And here, the reference to the one element, one part of the reality element, it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to the object as opposed to the subject. So within the world of subject and object, the adherents of this viewpoint are capable of rejecting the self-existence of the object, but not of the subject. They believe in the ultimate reality of the subjective experiences. So this way of differentiating the Sarvakas, the disciples, and the self-realized one is similar to the one found in Maitreya's Abhisamaya Alamkara, the ornament of clear realization, where the wisdom of the three vehicles are clearly differentiated. So the wisdom, primary wisdom of the Sravaka, the disciples' vehicle, is that of the insight into no self, Anatman, and the primary wisdom of the Pratyaka Buddhas, the self-realized one, is the insight into the non-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which is similar to the mind-only school's standpoint. And then the primary wisdom of the Bodhisattva is the insight into the no self of phenomena. So then we read that also at the time of attaining the fruit of self-realized one state, unlike the disciples, they do not depend upon a spiritual mentor. So the self-realized ones are able to gain the realization without dependence upon the presence of a teacher. So then we read, rather, due to the force of their past habituation,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So in the scriptures, the Pratyaka Buddhas, the self-realized ones, are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and the dynamic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both in terms of forward causation of the first chain in the link leading to the second chain in the link and so on, second link in the chain and so on. And similarly, it also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in the dynamics of how, by bringing the end of the latter, one can bring about the end of the former link in the chain. So this knowledge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with context, in the context of self-realized one, refers to understanding its both causal dynamics and also the dynamics of how they are brought to an end. And so here, the ultimate reality refers to the self-realized one's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a duality between subject and object. So we read that they realize the profound ultimate reality, dharmata, by means of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attain the fruit of self-enlightenment.
0: 군조 체니 소소 만들어 버려야 돼. 나 되게 따와서 손. 너나 쳐서 된주고 동안 세야겠다. 따와서 손이 말해. 응? 다 따와 뒤쳐. 다음에 왜 따와서야 뒤쳐. 에? 드릴을 왜 다 따왔지? 아니, 턱이 좋아도 제외 관해. 고민도 자네. 팔을도 침범. 쭉. 다음 떡이 바로 드신 바다, 이시지 바로 드신 바다, 내가 레몬이 바로 드신 바다, 턱게지 바로 드신 바다, 어제 내게 바로 드신 바다, 두고 가느냐, 바로 드신 바다, 와다 시부디 내니, 디 패지, 실기 바로 드신 바다, 떡제 시바, 패지 뭐이다, 내 약속도 정주디, 패지 뭐이다, 어제 내게 보다, 바로 드신 바다 쭉, 바로 드신 바다 쭉, 바로 드신 바다 쭉, 제베, 대부, 아니, 서주 림기 드레베, 탈, 나눔의 배청주, 또, 죽은 데가 있노. 난 대단하? 아들 샤마타 보는 신기, 우마베, 로빈 첨부, 드즈나리야, 아니, 냐랑기, 최지담이, 아니, 또 예수미, 아니, 또 뭐, 맨송게. 아, 간다, 드리기, 시범이라고 전부 이해하래. 다가는 신기, 아니, 다미니에 차라, 시바다, 미시바. 아니, 다녀도 랑생, 시바다, 미시바. 다, 드리기, 민자와, 민자의 차벌, 연구해하래.
1: Next is the Bodhisattva vehicle. Here we read the following.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 is as follows. All phenomena of thoroughly afflicted and enlightened classes are on the ultimate level devoid of intrinsic nature, while on the conventional level they posses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a clearly distinctive manner. So this particular sentence explains the philosophical viewpoint of the middle way school, which represents the Bodhisattva's philosophical standpoint. And historically, among the commentators on Nagarjuna's teaching on emptiness, they emerged broadly two distinct approaches. On the one side are great masters like Bhava Viveka, Haribhadra, and Shantarakshita, who came to Tibet, and Kamala Shila, all of whom, while rejecting the notion of true existence on the ultimate level, they accept some notion of svabhava or self-nature on the conventional level. On the other side are, again, commentators on Nagarjuna, such as Buddhapalita, Chandrakirti, and Shantideva, who rejected the notion of self-nature. So they reject